0: 여기 못 보길라.
1: 나는 아구메게 방송 되는 걸 사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하나만 타보 네.
0: 샵달랑 박바티 세 몸바나
1: 살기랑 릴리아 마오리 안라 카나 시아 아닥 아반 카누사 아바만 마 안투사 나겐 우나 안포 랑아 마오리 안라 시아